107.7 FM from Bayern, Mexico. Time now is 10 minutes past the hour or 6 o'clock. Current temperatures outside studio is 86 degrees. 여대전 땅기 그런 시시자로 KTB 89.7 FM. 떠나니 짜기리 연이 자다 하진비.

You're listening to KDDB in 9.7 FM from Pioneer, Mexico. Time now is 8 o'clock on the hour. Current temperatures outside studio is 80 degrees. 영화대전 땅기 그런 주시자로 KDDB in 9.7 FM. 떠나니 짜그리에지 비리길 하스캔스 아르트로 이야체 비띵기 이야니 일킷 아르크로 이야 The Children's Hour 이야니 디스노스

저희 거의 대변다 일치 도운다 하나 일소이다 다 혼란세 아두인다 타다 기에서 저다 에양 아침부터 안 실상하자 아코 저디다 나 이니 도레기 에야 저코에게 에베니션 샤토리스키 대바바가 하실 일이야고 저이 하데다 나하다 알아신 저다 다 나오다비 벤다 이더스키 아코 에코도 오 나하비기 이슬라도레스 Di jundik ada kohot adi to to iya asagi hot ida beso dat egi to in de dan le da besa ani da sahot a nda yot lis to in de da konst ida don hin da hast hin da konto to asagi hot ebinina as tsugoni zat is kitsi